있고 머리들이 말과도 한속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다리는 물고기와 혀가 둘린 뱀과 이런 어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말인전 이 고장난 문자들 녹슨 경첩서 구슬에 폴리실 몰기러기